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ith the sunny Mori. 그 다음에 우리 서비님, good morning, 출첵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J-Hard J. 금요일 아침 출석합니다. Summer DJ.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 시작이 좋네요. 오늘 나 이거만큼은 부모님 속 썩인 적이 없다. 하는 사람보다 속 썩인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알아요. 저도 알고 있고요. 대부분 속을 썩이죠. 저도 얼마나 불효를 많이 했는지. 그냥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Okay? Let's just think about that one thing, one aspect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nag you. I know that we always make our parents nag all the time because we usually, I don't know, don't listen to them. But this is the day where we just think about that one little movement, one little behavior that, you know, didn't, that made your parents not to nag at all. 그러니까 딱 하나만 생각을 해보는 걸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 얼짱님처럼, 우리 얼짱님께서 저는 독립을 늦은 나이에 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엄마께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드렸답니다. 이 정도면 효녀죠? 아, 왜들 이러세요? 진짜. 아,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이걸로 속 썩인 적 없어요. There you go. You know, you never had to make your parents nag because you liked studying. So that really counts, right, everyone? So according to this 얼짱님, they said they became independent later in life. So thanks to that, they got to help their mom discover the joy of cooking. Oh, fine.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엄청난 효를 많이 했죠. 예. 저 뭐 배고플 때마다 본가 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요리하는 즐거움도 느끼게 해주고 그런 효 제가 발휘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답장해주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What is that one thing that you were so perfect, so good at that you didn't have to make your parents nag? 오늘은 나 이것만큼은 부모님 속 썩인 적 없어요 하는 사연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만의 그런 효도 포인트 한 가지만 있다면 잘 생각해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lso our open chat room. Alright,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Take That, Back for Good.

Thanks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Summer, on Morning Groove. The current time is 7:36, 51 seconds passing by. And here is the latest update on traffic. There is a broken down vehicle on Gangnam Beltway, Suseo direction between entrance of Kwanak Tunnel and middle of the tunnel. The third lane is closed down, so please drive with caution around this area. Moving on, North Riverside Gangbyeon Highway, Guri bound, cars are packing up from Banghwa Bridge to Dongjak Bridge. On the way to Ilsan, there are some delays from Cheonho Bridge to Cheongdam Bridge. Olympic Highway, Gimpo direction is backed up from Jamsil Bridge to Panpo Bridge. And on Hanam direction, drivers are moving slowly from Yeoi-Haryu to Hangang Bridge. Now traffic is bumper to bumper on Pukbu Expressway both direction from Mukdong Interchange to Shinne Interchange. Lastly, minor delays are spotted on Gyeongbu Expressway Shingal direction from Hannam Interchange to Seocho Interchange. That is your traffic update for now. Wishing you a safe drive ahead. Morning Groovers, I am a little disappointed. 여러분들 효도 안 하셨어요? 효도? 우리 이 나이 먹고 효도한 거 단 한 개도 없을까요? 오늘 그닥 사연이 막 많이 오지 않네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나의 불효 사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러면 막 문자 쏟아지는 걸까요? I just want to know that one thing that you were good at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nag you. One thing that you're so good at that your parents didn't have to get stressed out. 어떤 게 있는지 하나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우리 모닝그루버들, 알바생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매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불효만 하고 사는 걸까요? I mean, you know, just think about it. Perhaps some people, for some of our morning groovers, they didn't have to get any allowances. So that counts, right? 뭐 나는 용돈을 받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를 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I've never been sick during my childhood, so I never had to make my parents worry. 그리고 저는 방을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 저는 교정을 하지 않아서 저는 건치여서 부모님의 돈을 아껴줬어요. 막 이런 효도일 수도 있고요. 그쵸? 바로 저예요. 저 완전 건치. 보실래요? 이, 저 진짜 건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정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걸로 우리 부모님의 돈이 굳었지 뭐예요. 효도, 효도. So I saved my parents' money by not getting any braces. 저 효도 많이 했네. 아침에도 벌떡벌떡 일어나. 교정도 안 해. 운동도 알아서 척척. 아주 그냥 저 효녀인가 봐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what I'm trying to say is there's so much easier for you to just think just one aspect that you know you made your parents to be pleased about you. 하나만 우리 찾아보는 걸로 해요. 아셨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리고 알바생들 get working.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나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속썩이지 않았어요. 이런 거 자랑 마구마구 해주세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할 거라도 얘기해주세요. 아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다이모닝그루버 생금생금 오늘도 출첵입니다. 우리 다이모닝그루버는 효녀셨나요? 알려주시고요. 우리 모닝그루버에 있어서는 참 이제 효도를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께는 어떠셨나요? So let me know. 우리 줄무늬 모닝그루버 is here.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also. 우리 줄무늬 모닝그루버 반갑습니다. Stripe 모닝그루버. Okay. Now we have some answers, not so much, but we do have a few answers that came in. So it's time for me to finally introduce our Morning Groover's messages about that one aspect that they made their parents to be pleased. Okay, Benny said, good morning, Summer PD, and to all of you. When doing the laundry, using the washing machine is always coming to my mind. Okay, so you did your own laundries growing up as a kid. So that made your parents to be really pleased and less stressful. That counts, right? I don't think I pleased my mom when it comes to doing the laundry because my mom would always tell me to separate the laundries, you know, whether it's some towels or your, you know, sportswear and everything. But I never did that. I just threw everything inside the laundry machine and that made my mom mad.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불효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빨래는 꼭 나눠서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저는 그냥 다 이렇게 던져봐서 한꺼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몇 번 혼난 적이 있어요. 사뚜기 모닝그룹 오늘 아버지 모시고 함께 형과 낚시 1박

1박 2일로 갑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대화하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낚시도 배우고 야구장도 함께 가고 운동 좋아하는 것도 물려받았지요. 제 취미생활이 곧 아버지의 취미생활입니다. 무뚝뚝하셔서 표현을 잘안 하시는 아버지, 자식에 대한 사랑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Oh, what a nice and warm message. So, today my brother and I are taking our father on a two-day one-night fishing trip. More than catching fish, I really cherish the time we spend eating good food and talking together. Thanks to my father, I learned how to fish, go to the baseball stadiums, and even inherited his love for sports. My hobbies are basically the same as his. My father isn't very expressive, but I've always felt his love for his children. I hope we can stay happy together for a very long time. 이 시간이 진짜 소중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족이랑 함께하는 그 순간 진짜 소중합니다. 지나가 보면은 그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부모님이 뭐 어디 뭐 땡즈니 월드 막 이런 데 데려가고 막 이런 거 기억나?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본인들이 이제 돈 드린 게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기억 잘안 나거든요. 오래오래 기억하길 바라겠지만 너무 어릴 때 가기도 했고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또 1박 2일로 어디 뭐 캠핑 가거나 아빠 차 뒷자리에 타가지고 뭐 아빠 운전하는 거 보거나 뭐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 막혀가지고 간식 사 먹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So those little details really lingers for a very, very long time in your mind. So I'm pretty sure that this given time for you and your brother and your father would be so precious. So enjoy to the max, okay? 뭐 표현은 좀 못하시지만 우리 또 부모님들 우리 많이 많이 사랑하는 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오늘 한번 표현을 해보셔야죠. 어버이날이니까. 아, 부끄러운데. 아, 아들아 사랑한다. 막 이런 거한 번만 해주시면은 네, 또 이렇게 오그라들지만 오그라드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It is just one little second for you to feel cheesy and everything. So go try. Express more. Express your love to your parents and your kids.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아셨죠? 우리 모닝그룹어들. 오케이. 여러분들을 저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속썩인 게 없다라고 싶은 그런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his next song is going out to 사뚜기 모닝 그룹. This is 악동 뮤지션 소문의 낙원.

Okay, so our 반장님 commented about the song. 이 음악 관련해가지고, regarding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소문에 낙원 by 악동뮤지션. 음악이 지치고 병든 야근해요. 막 이렇게 들린다고 하셨어요. 이게, 원래 가사는, 원래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인데, 지치고 병든 야근해요. 진짜 너무 끔찍하다. 와, 진짜 이렇게 들릴 수가 있긴 하겠네요. 발음이 약간 종이 한끗 차이에요. 나그네요, 야근해요.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나요? Can you guys actually distinguish the pronunciation? Oh my god, you have to pronounce everything so right. 오늘 야근 없는 그런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야근 금지! 우리 팀장님들, 부장님들, 상무님들 다 들으세요. 야근 금지령 내려졌습니다. 우리 알바생들한테. 제가 알바생들 관리할 거예요. 야근 시키지 마세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들 빨리빨리 퇴근합시다. 그죠? 우리 지친 야근러들, 야근 없는 야근. 제가 정말 여기서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Okay. I mean, doesn't Actor Musician contain so many good music in their new album? 이번에 나온 그새 앨범에 좀 좋은 노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보세요. 뭐, 저는 기여한 게 하나도 없지만, 노래가 좋으니까. Okay, it is Parents' Day today, so we're gonna talk about that one aspect that we did good for our parents. 내가 이것만큼은 부모님한테 효도했다, 이것만큼은 속썩인 적 없다. 이런 사연들 오늘 받고 있거든요. 우리 효도하는 모닝그루버들, 효자, 소녀, 효녀 모닝그루버들 많이들 등판해 주세요. So we have a few answers. 차차 골프님께서 엄마가 재수금지라 그래서 아무 학교나 갔어요. 아, 밥안 남기고 아주 싹싹 긁어 먹어서 음스가 안 생겨요. 아, 또 태어나자마자 12시간씩 안 깨고 통잠 잤대요. 죽었나 살았나 코에 손대 보고 숨 쉬면 살아 있구나 알았대요. So my mom was totally against me retaking the college entrance exam, so I just went to whatever school I got into. I also cleaned my plate completely, so there is never any food waste. And apparently, from the moment I was born, I slept straight for 2 hours without waking up. And my parents would put their hand under my nose to check if I was alive. And when they felt me breathing, they would think, "Oh, she's alive after all." Now I would have to ask this question to our 박원희 팀장님. 이게 진짜 효도인가? 12시간 동안 안 깨고 통잠 자는 거. 와, 진짜 she has like her both thumbs up 막 춤을 추고 계시네요. 버스 춤 추시는 줄 알았어요. 이것만한 효도가 없나요? 정말 통잠 자는 거. 근데 약간 아이가 너무 예쁜 아이가 이게 곤히 자고 있으면 좀 심심하지 않나요? 막 아이가 좀 놀고 싶고 그런 마음 안 생기나요? 세상에 나 그런 일 절대 없어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렇구나 어렸을 때 통잠 자면은 이게 효도구나 되게 효도가 쉽네요 그죠? 이 쉬운 걸 아이들은 왜 못할까요? 심심한가요? 우리 아가들? 아 재수금지령 있는 학그 집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집은 절대 재수는 없다. 막 이렇게 또 이제 명령이 내려지면은 이제 그거 알고 알아서 그냥 대학 가고 막 이런 거 같긴 한데. 저는 부모님이 재수를 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아쉬운데? 나이 정도면 잘 갔는데? 이러면서. 나놀 건데? 막 이러면서. So I was against, you know, retaking that college entrance exam. So I did not retake it at all. I just went into the college that accepted me. 저는 저를 받아준 대학교에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차차 골프 저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음식도 안 남기시고 이렇게 아주 효녀세요. 효녀. 우리 8414 모닝그루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어요. 절대 지각이나 늦잠 문제로 속썩인 적 없어요. 브라보, 브라보. 근데 대체적으로 모닝그루브 듣는 분들이 좀 성실하시고 지각도 안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Because obviously you guys are all morning person. 우리 누가 아침 이 이른 시간에 라디오를 듣나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부지런하신 거죠. 우리 8414 모닝그루버처럼. So 8414 was never late and, you know, would wake up early just like me, Summer, and just like perhaps the rest of us. 우리 또 모두가 부지런하니까요. Very diligent morning groover right there. Good for you. 1377 said, 부모님 모두 하는 나라에 계신 1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송한 일, 그리고 잘못한 일만 생각나요. 모두들 부모님 곁에 계실 때더 많이 챙겨드렸으면 합니다. So my parents have passed away. So as time passes by, I get to think about the things that I did wrong, what I did, and everything. So let's all be nice to our parents while they are here next to us. 아, 또 그러셨구나. 이게 우리가 참 사람이라는 게 웃겨요. 같이 있을 땐 진짜 모른다니까요. 같이 있을 때는 막, 아, 나안 가, 나 집에 안갈 거다, 바빠, 막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고 하죠.
또 이렇게 또 많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또 이런 날 어버이날이면 더더욱 생각이 나시겠어요. 그렇죠? 진짜 있을 때 잘하라는 말 항상 귀에는 들리는데 실천은 좀잘안 되지만 또 옆에 계신 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Thank you for this message. 우리 1377 모닝 그룹어. 닥터 페이퍼님, 저는 건강이요. 두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아플 때 가장 크게 걱정이 되고 속상했던 것 같은데, 잔잔하게 걸린 감기 말고는 딱히 크게 아파본 경험이 없어요. 라고 해주셨고, 신청곡으로 Smashing Pumpkins의 Mayonnaise 주셨습니다. For me, it is my health. While raising my two children, the times they were sick were always the most worrying and heartbreaking moment. But aside from the occasional mild cold, I've thankfully been never be sick. 아, 건강하셨구나. 이게 건강하면은 뭐내 대상이 누구든 내 아이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이게 가족으로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진짜 효도입니다. 공부 좀 못하면 뭐 어때요, 그죠? 뭐 학교생활 조금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뭐 이제 시험 좀못 보면 뭐 어떻습니까? 건강한 게 제일 우선이 아니겠어요, 그쵸? 건강 놓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쵸? 우리 닥터 페이퍼님 큰 효도 하셨네요. So you did something big for your parents right there. You never made them worry. 계속해서 나 이거만큼은 우리 부모님 속썩이지 않았다 싶은 사연들 사소한 것도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We're gonna now play a song going out to our Dr. Paper Morning Groover. This is Smashing Pumpkins, Mayonnaise.

0: AM.
1: Seoul Smarts, your one-stop guide to living in Seoul from TBS EFM.
2: On this Seoul Smarts, the Child Identification Fingerprint Database. Data shows that the highest number of missing child reports are made between March and May. You can register your child's fingerprint and personal details online at the Agency for Children, Women, and Disabled website, Anjun Dream, at www.safe182.go.kr, their smartphone app, or in person at your nearest police station. You must have a family relation certificate as well as ID to register your child's fingerprints.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can also register and can ask for help in doing so at their child's daycare center, kindergarten, or school.
1: Seoul Smarts. Get the latest living tips on TBS EFM 101.3.
3: 아버님 보는 금요일은 happy happy 저도 진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신나도 되는 건가?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4: I am also delighted, excited and happy to be here with you guys at this moment.
3: 우리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이 기분 짜릿하지 않나요?
4: Okay, now I'm going to introduce one more message about our Morning Groove Q&A and introduce more later on.
3: 우선 이것부터 소개할게요. 나의 효도 사연. 나 이것만큼은 속썩이지 않았어요.
4: I did this thing, this one good thing for my parents.
3: 우리 펭귄 킬러님께서 저의 아빠 펭귄께서, 아, 아버님이 펭귄이라고 하신 건 왜 이렇게 귀여우시지? 저희 아빠 펭귄께서 물고기 잡으러 어디를 데려다 달라고 하시면 모셔다 드리고 나 데리러 와라 하시면 군소리 안 하고 언제 어느 시간이든 모시러 가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면허를 따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효도한 것 같아요.
4: Wow, basically you've been a driver for your parents, your dad. Because as soon as you graduated from your high school, you got the driver's license. So whenever your dad calls you, you would just be there to drive him around.
3: 어, 이거 진짜 효도 맞는데? 이건 좀 큰 효도인데요? 그쵸? 저는 막 교장은 안 해서 효도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운전을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도 그러시고 그렇죠. 아버님께서 너무 편하셨겠다.
4: I think that truly made your dad convenient.
3: 뭐 아버님께서는 자랑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 나는 우리 아들이 데려다 준다고 해가지고 아들 차 타고 왔어. 이렇게 또 자랑도 하셨을 것 같은데.
4: Alright, morning groovers, get ready, get ready.
3: 모닝 그룹 이제 노래방 시간 돌아왔거든요.
4: So I'm going to get to that coin 노래방 segment, which is the time where I get to party with all of you because it's Friday.
3: 금요일은 파티 좀 해줘야 되거든요. 금요일 그냥 보내면 좀 아쉬워하는 그런 1인으로서
4: we're gonna make this the best time ever. So I'm gonna be back for that segment. Everyone, get ready. This is Earth, Wind and Fire, Boogie Wonderland.

I am ready. 박은혜 팀장님 was like, get ready. 고인 노래방 is getting started. So I'm ready. 준비 단디해라. 라고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제가 아모르 파티. 김현자 선생님과 함께 등판한 It's time for 코인 노래방입니다. 여러분, 뿌뿌뿌뿌. 자체 효과음도 나타내는 이런 코인 노래방 어떠세요? 아모르 파티. Love your fate. 여러분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어떠세요? 1, 2, 다 같이 아모르 파티 외치고 시작할게요. 아모르 파티. 이렇게 좀 그윽하게 불러줘야 돼요.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아모르 파티. 이렇게 해주셔야 구수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So, morning givers, you're listening to 김현자 아모르 파티 and it's time for some TMI quiz! 또 몰라도 되지만 알고 싶은 자꾸만 궁금한 그런 썸머 관련된 TMI 퀴즈 오늘도 시작할 거예요. So we're gonna have another TMI that's related to summer. So listen up everyone. You're gonna find this one good. 되게 되게 재밌어요. 자 여러분 어제 썸머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제가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했는데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딱 깨어났을 때 내시경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썸머가 내시경을 받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So Summer had an endoscopy during her health checkup yesterday and the nurse told her that something happened in the middle of the procedure. What on earth could have happened? 숫자, age is a number. Anyw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TMI 퀴즈 오늘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에 무료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까또

가셔서 오픈 채팅방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시면 그곳에도 공짜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Amor Fati everyone, what happened? 아, 감독님, I love it. 옛다 뿌뿌뿌잉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좋아요. 신나잖아요. 이런 거 가끔씩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감독님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So long time no see this engineer. So I haven't met him in like 2 years, I guess. A year? I don't know. I'm not so sure. 근데 또 오랜만에 와주신 우리 베테랑 TBS FM 감독님이십니다. 우리 윤동혁 엔지니어. 네, 저 성함도 알고 있습니다. 성함 리빌하는 거 괜찮으시죠? 우리 윤동혁 엔지니어 감독님. 좋아요. 함께 오늘 달려보는 거예요. Age is a number. 마음이 진짜죠, 여러분. 자꾸 나이 묻지 마세요. 혹시 30대, 40대, 어려 보이는데 이런 거 말고. Just don't ask. Don't care about the age at all. 아,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내시경 중에서 모닝그룹을 진행을 했다? 제가 잠이 들 거 아니에요. So obviously I would be sleeping during that endoscopy. And I'll be like, good morning, morning, universe. Good morning, morning, universe. 이러면서 막 비몽사몽 했을까요? 땡, 땡, 땡. 하지만 시도는 좋았어요. 828님, 어머, 세상에. 설마, 어머, 방귀 끼셨어요? 553이 모닝그룹어. 방귀 뿡 했을까요? 펭귄킬러님, 방귀라고 하셨네. They're asking, did you fart during the procedure? 여러분, 저 그런 거 안 해요. 저 그런 거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거 안 해서 효도했거든요. I don't do that kind of stuff. 저는 뭐 트름이랑 방구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I don't know how to do it. 저는 약간 요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Obviously that is not the answer because I don't do that stuff.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고요. We have now moved on to my parents' generation music. This is ABBA, a dancing queen. Being the dancing queen. 피아노 연주. 따당, 따당, 따당. 티봉이, let's get it. 티봉이가 피아노 연주를 좀 해주고 있네요. 우리 선생님. 아, 내시경 도중에 썸머 누나는 벌떡 비몽사몽께서 딴따단딴딴딴딴 살사 댄스를 쳤다. 아유, 살사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I graduated from salsa dance, so I don't even know how to dance anymore. 어, 저 춤추는 거 깜빡한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도중에 살사 댄스를 쳤다 땡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죠? 도대체 what could possibly happen during endoscopy, right? But something very interesting happened for sure according to that nurse. Obviously, I don't know what happened because I was asleep, but something did happen. 자, 여러분 정답 맞출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썸머가 내시경 중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좀 약간 큰일이거든요, 이게. 자,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13입니다. 아, 0121 모닝그룹어. 내시경 하다가 어버이날마저 효도하셨죠? Well, basically, I had the procedure yesterday, so it's not exactly Parents' Day yesterday, so that's not the answer. 뭐, 내시경 받아서 제가 효도할 게 뭐가 있나요? 5532 모닝그룹어, 제 딸, 9살 딸의 관점, 의사를 발로 쳤다? 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비슷한가?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You're a little close. So according to my 9-year-old daughter's perspective, you kicked the doctor. 약간 몸부림이 되게 있었다고 해요. 몸부림이 사실 되게 컸대요, 제가. 막 엄청 움직였대요.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말 딱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we're getting close, we're getting close. 그 다음에 Chiro-chan said good morning. Okay, Chiro-chan, good morning. Buenos dias, bom dia. Where are you from? De donde eres?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반가워요. It's time for Queen 노래방. 함께 즐겨요. Dancing Queen. 춤추는 언니. 17. 여러분들 부모님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Feel the on the tambourine. 저는 노래방에서 주로 탬버린 치는 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춤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탬버린 양쪽으로 들고 여러분들을 이제 신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춤춰드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Oh, so 0421 sending you TMI answer. So you snored during endoscopy. 내시경 중간에 코골았다. 아, so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I don't do. 또 하나 추가요. 전 코골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방귀, 코골이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침 흘리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전 요정이니까요.

228 아모르 가지. 그러면서 춤을 추셨나요? 왜들 다들 춤췄다고 생각하지? 아니 내시경에 춤추는 사람이 이 전 세계에 있었나요? Did that ever happen in like this whole entire world? Does this really happen? No, no, no, that's not the answer. Ah, where's my mama? 엄마에게 물을 찾는 그런 노래 듣고 계세요. Mama, this is Bohemian Rhapsody. Queen, 우리 Queen OPPA All Father 등판하셨어요. Hello, Freddie Mercury. R.I.P. 자, 4268 Morning Group. Summer Fitting님, 요새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내시경 중에 혹시 의사 선생님께 사랑 고백 날리셨나요? So did you confess your love to the doctor during the endoscopy? 4268 Morning Group.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 채 제가 잠이 들었어요. 간호 선생님이 이제 잠들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마취약을 놔주셔가지고 I don't even know how my doctor looks like. So dang. Okay, let's just say that to give you guys a little bit of hint. It was a little brutal.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빠졌대요. So something dropped during the endoscopy.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거의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 영혜치님이 요정은 건강검진 같은 거 안 봤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혼혈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제 요정이고 아빠가 사람이라서 엄마 아빠 이렇게 혼혈이어서 혼혈 요정이에요. So I'm like a halfy. So half side of me is fairy and the other half is human. 그래서 약간 사람의 소울도 가지고 있고 좀 그래요. 아셨죠? 우리 모닝그룹들 이렇게 또 제 비밀이 드러났네요. So I just revealed my secret about, you know, my fairy kind of identity. 오오사미님 열정 뭐예요? 오오사미님 is like doing it up, trying to come up with that answer. 주사바늘이 빠졌나요? Did the needle came out? 아니요. 오, 너무 끔찍하다. 저 주사 되게 잘 맞는 편인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주사바늘이 빠졌다니. Oh, that's kind of creepy and scary and everything. 아니에요. Everybody.

박으리따님께서 음향 체크를 갑자기 해주셨는데 제가 드금을 한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나 봐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드금을 하지?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스피커가 나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주 잘 들립니다. 덕분에 드금했네요. Everyone, let's get it. What happened during my endoscopy? 제가 이 노래 끝나고 정답 알려드릴게요. So you guys have a little bit of time. 한 2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제가 내시경을 받는 중간 뭐가 빠졌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아, 불보사님 안녕하세요. 썸머닝입니다. 라고 출첵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마마미야. I feel cheated by you. 마마미야. Since I don't know why. 마마미야, 마마미야. 아바랑 약간 리믹스네요. 여러분들, this is a song dedicated to my parents because they are in love with Queen. What does your parents like to listen to?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희가 또 신청곡도 이제 텍스트가 남아있으니까 틀어드릴게요. Let it go, let it go. 여러분들 이제 한 1분가량 남았습니다. You guys have like a minute left to guess what happened during summer's endoscopy. 내시경에 아마 이거 빠졌다고 하는 경우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But that actually happened. Okay, 티봉이 has moved from piano to guitar. Guitar solo, let's go!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8228님 뭐야? 설마 이가 빠지셨어요? 와, 썸머의 내시경 중간에 이가 빠졌다. So her teeth dropped in the middle of summer's endoscopy. 과연 정답일까요? 땡! But you're very close. 정말 여러분들 다가가고 있어요. We're heading towards that answer. 다 같이 let's go! 4268님 아, 생각났네요. 마우스피스가 빠졌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Also, the mouthpiece fell off because you have to wear that during the endoscopy. 아,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이것도 땡이에요. 어, 왜 못 맞추시지? 진짜 충격적인 일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오케이. 다 이제 다 맞추셨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nce now it's time for me to reveal that answer. 오케이. 와우! We finally have the answer. 정답입니다. 8228님, 턱이 빠졌군요. 턱이 빠졌습니다. 우리 그루버들. So that happened. 제가 내시경을 받는 동안 턱이 빠져가지고 우리 간호사분께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아, 중간에 많이 움직이시고 턱까지 빠지셔가지고 제가 맞춰서 조치해드렸거든요. 이거 참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턱 관절이 좀 약하거든요. So I was told that my jaw became dislocated in the middle of endoscopy. So the nurse had to put it back in place. So that's what happened. My jaw joint isn't actually a bit weak. 그래서 턱이 좀 약해가지고 여러분 내시경 하면서 턱 빠진 얘기 들어보셨나요? 진짜 제가 움직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턱이 이렇게 턱 빠져버렸대요. 너무 무섭죠, 진짜. 저는 I've never experienced that. I hear from time to time that people's jaw drop sometimes. 제가 뭐 이렇게 아 뭐 어디 뭐하다 턱 빠졌잖아 막 이런 얘기 들어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살면서 그래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시경 때 제가 그랬지 뭐예요. 이거 내시경 때 막 아프다고 엄청 몸부림을 쳤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Like you can't feel anything when you're asleep in the middle of endoscopy, but I don't know what happened. 뭐 진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니까 얘기만 해주신 거 듣고 그렇구나 하는 거지. So I guess I had to call my daddy for that. This is 사이 아버지입니다. 이제야 깨달아요. 내 턱이 빠졌다는 걸.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아버지, to all the daddies out there, my father, 사랑해요, 아버지.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와, 턱 빠지니까 노래 갑자기 잘 불러지는 것 같아. I think it kind of helped with my singing, having my jaw being dropped yesterday during that endoscopy. 우리 불보사님께서 특별한 썸머 피디님, 맞아요. 저는 특별한 썸머 피디고요. You know what? I have so much love for you guys. So yesterday, as soon as I heard that, you know what I thought? 아, 이거 TMI 기술 해야겠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그 턱이 빠졌다는 거 말씀해주시는 그 비몽사몽 상태에서도 어, 이거 TMI로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So I'm always thinking about you guys. Even though when I'm asleep during endoscopy, even when my jaw is dropping, it's all part of the episode.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에피소드

에피소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I don't really have a quiet life. 저는 뭔가 인생이 좀 이렇게 잔잔하게 가기보다는 다양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다 저 방송하라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나 보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You know, my life has ups and downs, but it's all good because I'm collecting all the episodes to share with you guys. H2A, who sent in the correct answer, 오늘의 모범생 알바생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딸들이 이쁜 꽃을 선물해줘서 기분이 좋아서 급 휴가까지 내고 둘째 학교 바라다 주는 길입니다. 정답까지 맞추니 기분이 더더욱 좋네요. And sent in the picture of the flower, I guess perhaps given by their kid.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딸하고파 사랑해. Oh, what a loving message. So I want to be your daughter again, even in my next life. They are showing so much love for you. 얼마나 좋은 엄마이길래 또 딸께서 이렇게 또 예쁜 꽃과 함께 이런 메시지까지. 오늘 진짜 아침부터 기분 되게 좋으시겠다. 이 기분 쭉쭉 이어가가지고 주말까지 풀 충전 갑시다. 남아 갑시다요 여러분. Let's go. 와, 싸이 노래가 끝나버리는 마법. 우리 8228 따님, 엄마께서 정답을 맞춰버리셨어요. 오늘 엄마 칭찬 많이 해주세요. Please praise your mother because she got the answer correct. 제가 봤을 땐 오늘 난이도 진짜 최상이었다, 그죠? 오늘 진짜 어려웠어요. 인정, 인정. So I guess the level of today's quiz was really high, but 8228 got it correct. 우리 8228, 죄송합니다. 아빠예요라고, 저 아빠예요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를,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 갑자기 정치인 된 것 같은데. Anyways. 우리 8228 따님, 아빠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아버님, 제가 이제 절대 깜빡하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8228이라는 숫자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제 비번으로 설정해둘까요? 너무 소름 돋죠? 오늘 정답 맞춰주시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Okay. This is Carpenter. Sha-la-la-la. This is yesterday once more. 아, 우리 부모님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You guys, this is your day today. Sha-la-la-la.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따님들, 아드님들, 카네이션 많이 준비하셨고요. 어머니, 아버님께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시고, 부모님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예, 숙소도 참고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 그래, 이러지 마시고. 나도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라리지 마시고요. It's kind of scary. Okay, everyone. I need a little break to prepare for that news, so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song. I hope my jaw doesn't drop in the middle of the news. 제 턱이 더 이상 빠지지 않길 바라면서. I'll be back to you guys soon. Stay tuned.

It was like half mandatory and half not, but if you were not to go, you would have to come up with some good excuses. 그래서 안 가기 위해는 좀 좋은, 진짜 좀 말이 될 만한 그런 핑계가 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핑계를 대고 안 갔어요. 저는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야간 자율학습 참 좋은 것 같아요. 학원비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렇게 좀나 이것만큼은 속썩이지 않았어요. 나 이것만큼은 우리 부모님께 꽤 효도했는걸요 싶은 사연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Let me know that one thing that you did good for your parents when growing up as a kid. 자, 이제 노래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song is by The Beatles, Hey Jude.

0: So we just listened to 어머니와 고등어 by 김창완 선생님, request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Thanks to you, we got to listen to this song. 효도와 또 관련된 노래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It got me thinking a lot. We've been talking about, you know, the good things that we did for our parents and everything. 근데 이 효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한국적인 거 아닌가요? 그쵸? 저도 해외 생활을 조금 해보고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it got me thinking that, you know, to show this like filial devotion towards our parents, this whole concept, I think this is a very Korean thing. Because I don't think I've ever heard someone saying like, so when you grow up as a kid, you have to devote to your parents, things like that. 그래서 뭔가 너 커서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이런 개념을 외국에서는 잘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근데 뭐 사실 맞죠. 부모님을 우리 이 세상에 낳아주게 해주신 분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를 뭐 아껴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씻겨주시고, 사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It makes us feel that we should never take our parents for granted. 그래서 효도라는 그 적당한 그 단어를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좀 널리 널리 보편화되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되게 한국적인 거잖아요. Because there would be Mother's Day, but Father's Day, but this like filial devotion, 효도. 이건 좀 한국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Anyways,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저희는 형제자매가 모두 다섯이고요. 어버이날 각자 다른 날짜 정해서 엄마하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여러 번 만난 거 드실 수 있어서요. 오늘은 엄마 스케줄이 바빠서 저는 내일 같이 밥 먹고 아빠 산소에 다녀올 거예요. 오늘은 첫 월급 탄 첫째가 소고기 사준 데서 먹으러 가요. What a big family you have right there. So there are five siblings in our family. So for our parents' day, we each choose different dates to take our mom out for a meal. That way, she gets to enjoy delicious food multiple times. Good for your mom. I think you're doing it the right way. It's so hard to gather with the whole entire family members. Even your family members are not that many as yours. 저는 네 가족이거든요. 오빠, 저, 엄마, 아빠 이렇게 네 가족인데, 이네 가족 모이는 것도 진짜 힘든데, 다섯, 이제 형제 자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따로따로 시간 낼 때, 이제 어머니만 바쁘신 거죠. 근데 행복하게 바쁘신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소고기 맛있게 드시고요. 민준 리나맘님께서 피디님 보이는 라디오도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구름 한점 없이 맑고 너무 예뻐요. 기타도 치시나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TBS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네요. So I guess you watched me trying to play the guitar during the viewable radio. 방금 viewable radio를 한국말로 보이는 라디오 이러려고 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국어 왔다 영어 왔다가. 가끔 저도 헷갈려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thank you for rooting for TBS. TBS 응원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감사드려요. 응원 여기에다 보내주시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 힘이 너무 나거든요. It really makes our day if you send in those cheerful messages to TBS. 근데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메시지는 사실 서울시로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모닝그룹 매일 듣고 싶어요. We wanna listen to Morning Group every day. We wanna listen to 101.2, 101.3 every day.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메시지 뭐 그쪽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they're the ones that, you know, takes action. So I don't know. Maybe they could surprise us. 우리를 또 놀라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 뭐, 말씀 남겨드리고요. I guess we're gonna have to wrap up the program today. Thank you for making my day, making my morning groovers. You guys are the best. You guys rock.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
1: On this Seoul Smarts, reserving public spaces for personal use. Seoul is abundant in number of rentable recreational spaces that serve its residents in a wide range of purposes. This covers all areas of recreation, including fitness facilities such as soccer fields, basketball courts, and baseball parks, and multi-purpose amenities like camping sites and backdrops for filming. Visit the official reservation website hos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t yeyak.seoul.go.kr to take a look at all the listings and to book your appointments. Check out the website the next time you're in need of a space for recreational use.
2: Seoul Smarts. Get the latest living tips on TBS EFM 101.3.
3: not until much later, as the skin sags and the heart weakens, that children understand their stories and all their accomplishments sit atop the stories of their mothers and fathers, stones upon stones, beneath the water of their lives. Mitch Albom, The 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
4: In May, the month of family, tell your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how much you love them.
2: In a digitalized age, where most communication is done by text messages and emails, send a piece of your heart with the personal touch of a handwritten postcard.
4: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hosting a Postcard Writing for Family Love campaign for the month of May, where they give you an opportunity to write what you couldn't say with your words on a postcard that'll be sent to your family members.
2: There's no right time than the present time to tell your family, I love you.